같이 연놈이 태국에 남는 물았지. 양카 어수로 카파 어수로 카사 카크라 양카 체에서 지데케 에데마 이걸 야매 야우라네 사면 파우라네 샤치라고 사면 마드수오 사면 년의 데이